어 대단해 이니 말하는 주제가 냠냠 들도 스파이를 잖아 이니 지가쇼르다 말하는 라모 코모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합탈에 옆에 거기 루유로 마셔는데 영대 용도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양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양로 근데 다 영대기 와네 지나다 변화한다 그냥 가셔 배제다 사인용이 와래 안다 네 떠오르는 쇼룸 붙이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치즘 실력파 떠오르는 추주 송주 필요한 거돌이야 아니 미 디안다 르무시 송주 나스 디 가서 올다 뉴르 신주 제사리 디 동고 간리야 안다 떠오르는 추주 안다 가주 나야 디기 러주 영자로 차림이 삼을이야 르무시 또 세주 송아래 르무시 제주 송아지 말해 르무시 대미장가 나려 로망구쇼 배트카리야다 간다치 저도 상업 배차리시래 산대 산대래 공타가 가면 쇼를 가져 송기 들을 송주 다음 시간에 예외 잘 변해 자갈이 양도 다 대별로 더 십주 파스 되는이야 제 다 선배 커도를 더 시작 주주 된 것에 이 말이지 이네 샤베 커도리야 투덤 중에 된데 다 망고 중소와 샤망고 중소 변해 윤심시 샤고 중소 투덤 쇼리 단에 예외 잘이야 그 다음 살아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고 중둔 가서 어디 투덤 시라들이 그 라초 쉬우지 그래 좋은 스트레스로 연대게 엔다 러니즈 코너리 펠리아 냐론리아 캠보 아주 생고 젤리리아 셰야 중타주리 된다 지금 나로리아 코랑게 구문 배트칼데 아 예체 배고 배는 콩고 서로 답배 미즈 코르베 머니스 아슈니 쉬우 지금 다 갈래제베 차대지레샤 서르리아 로카시지 롬니 나브레사 그러나 자원 님머리 그러니 사르리아 로존체 차브크로스티 제네오다 지금 난조마이 냠신당에 조풀버리샤 제네오다 로니즈 코너리 코안다 젤룰 다시가 중타절이

0: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나 먼저.
1: 자바바자라자바동고노선보데안데신데데다공게제소다로신케와데다타제라도모드스마셰메자마다자제게모아가라쇼동아바데다이게베사와데멘자사보제제라도모와이
2: Dashi Delek, Number 2, Lamrum Shebe, Geji Gyundru Taweto, Pyoji Nangs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